0: 둘, 셋.
1: 쇼타임 유스타임. 안녕하세요.
0: 여러분 얼추맨
1: 유스입니다.
2: 94.8 DJFM, the ultimate youngsters radio.